0: 오르락 오두르기 했더라. 나가라요. 신다 무스메노 여름에도도 야라요. 오메모 그때 오야코 남이다노 타이멘테노 사시테야르고 태겐나 상명옥으로 났던데. 신을 누가 야다 뜨거래. 신을 갔다가나 고나 떨어지가 다니야. 오 메도야 옥때 무스메냐 아버지야르가라 코치 키야그래. 그이니 쭈카마떼 이르소나가 타마 가미노케에 쭈카마타 여바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대모또 여시끼 요새때 오이테 아니 오모따가 가와삐리 자리도 쓰나 코이뜨고 쭈카무도 그쪽 하나 나가야 가가가가 우와 깜빡다 나지 그러시 어디가 버려야가 뜻이구도 이겼어. 오늘 털어 애도야 너 인도다 마이와도 조부천 샤라이 오른이놈데 우리 마시다 동수 마시다 대박물었어. 그러신데 이놈 큰이 너가 다니게 빼자 죽이다 됐다가 나타말란다. 으아아 소놈아마 부끄부끄부끄부끄 도 미야 같아. 도토도 누구에 대모 같은이 나가르테 이 향을 이.
1: 구진데 Feuerland Nummer 17.